엄마 난 지레몬 굴레오. 엄마 까로 지레 까로 지비세다 담바 보니터 투바니 라레토니. 에코레 바이나라 까라레. 에니와 이나 깨로나. 오바토 쩌비 메지 메타 다치리라 에코아치나 낭기라.